요즘 련이는 울분을 삭일 수 없었다. 글쎄 남편 경호가 웬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돌아간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헛소문일 수도 있겠는데 하는 쪽으로 마음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녀의 눈에 띄우기까지 했으니 사실이 확연했다. 그날 련이는 친구네 집에서 밤 9시까지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호가 어떤 몸매가 날씬한 여자와 어깨나란히 다정하게 속삭이며 거닐고 있는 것을 봤다. 순간 련이는 머리가 땡해나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너희들 무슨 지랄이야? 어디 한번 혼나봐라. 련이의 욕담이 별 하늘에 울려 퍼졌다. 뜻밖의 아내한테 걸린 경호는 놀랐으나 인차 진정하고 말했다. 여보, 길에서 뭐요? 남들이 웃겠어. 웃는 게 무서우면 이 지랄이에요? 저 화량년을 두들겨 놔야지 안 되겠다. 련이가 그녀한테 공격을 하자 그녀는 찍소리 못하고 경호 뒤에 섰다. 가로등 불빛을 비로 그녀를 보니 몸매가 고울 뿐 이목구비는 수라장이었다. 너 어디 한번 맞아봐라. 련이는 기고만장하며 그녀한테 달려들었다. 경호가 급히 련이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인을 보고 어서 자리를 뜨라고 했다. 그녀인은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타고 떠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련이는 한참이나 경호와 다투다가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잠들리 만무했다. 머릿속에 서리서리 파고드는 안타까운 생각으로 불안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경호는 잠에 푹 취했다. 남편의 눈에 곰팡이가 꼈어. 제 아내 고운 줄도 모르니 말이야. 그 여자는 나이가 좀 어릴 뿐 얼굴은 볼품 없는데 뭐가 좋아서. 이런 생각을 굴리는 련이는 리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에 비하면 련이는 너무 아름다웠다. 말쑥한 얼굴에 반달 같은 눈썹 밑에 샘물대는 두 눈. 이미 50대에 들어서서 얼굴에 기미 몇 개와 주름이 몇 올이 있을 뿐 미관은 흐리지 않았다. 너 남편은 너의 용모에 반해서 다른 여자한테 눈동자 굴리지 않을 거야. 친구들이 늘 하는 소리에 련이는 동감이라는 듯 머리를 끄덕일 때가 많았다. 그런데 사태는 정반대로 됐다. 그때로부터 련이는 남편의 거동에 무엇 때문에라는 물음을 던졌지만 아퀴를 짓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밑굽을 파내려가다가 드디어 머리가 확 튀어졌다. 아, 이 엄폭하게 팬 눈이 사다리였구나. 련이는 자기 눈을 툭툭 치며 이렇게 생각했다. 나이 들면서 살이 내린 탓인지 눈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엄폭해졌다. 그래서 소문 높은 정형미용원에 가서 그몇 개의 기미와 몇 올이 주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또 엄폭하게 팬 눈도 교정했다. 주사기로 아랫배에 지방을 빼 꺼진 눈동에 주입했는데 이젠 그 지방이 분해되면 꺼져 들어간 눈덩이 평평해진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여간하지 않았다. 그래도 남편을 지켜내기 위해 참았다. 이제는 남편을 내 곁에다 꽉 붙들어둘 수 있겠구나. 그런데 눈등에 주입된 지방이 잘 분해되지 않아서 녹도 알 만한 크기의 알맹이가 눈등에 도드라져 있어서 미관을 흐렸다. 그런데다가 경호가 여전히 그녀와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련이는 어느 날 부드러운 어조로 남편한테 물었다. 어째 자꾸 그런 못난이를 좋아해요?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신을 즐겁게 하려고 아픈 미용 수술까지 했는데요. 그녀가 대체 뭐가 좋아요? 그때야 경호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놨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길래 로임을 몽땅 맡기고 또이 가정을 위해 힘을 내서 일하는 거요. 그런데 당신의 성격은 0점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내찌르는가 하면 여자로서 갖춰야 할 몸가짐이 흐트러졌어. 내가 좋아한다는 그 여자는 비록 용모는 그닥잖아도 얼마나 부드럽고 다감한지 모르오. 그래서 저도 몰래 그 여자가 자꾸 만나고 싶어지면서 당신한테서 못 느끼던 것을 그녀한테서 얻고 싶었어. 그러나 하늘의 향에 맹세하지만 당신한테 미안한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 단지 편하고 기분 좋은 여유를 가졌을 뿐이요. 남편의 말에 련이는 답변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반성하게 됐다. 타고난 성미인지 련이는 생김새와는 달리 성격이 조폭하고 거칠었다. 몇 번이나 남편의 친구들 앞에서 남편에게 퇴박을 주었고 흘깃흘깃 가로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장소에서나 련희는 조금만 비위에 안 맞으면 하늘 땅이 진동하듯 고아치는 성미를 숨기지 않았다. 경호 앞에서 련희의 머리는 점점 숙어졌다. 바로 자기의 성격으로 해서 차가운 벽이 생겨났음을 의식한 련희는 이 벽을 어서 허물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 벽 뒷면의 공기는 따스할 것 같았다.

거미거미처럼 살다 간 우리 엄마.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난한 편에 속했다. 젊어서 전쟁터에 나가 술을 배웠다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주정뱅이었고 우리 집은 하루 건너 가정싸움이 벌어졌다. 그 때문에 엄마는 여러 번 죽고 사는 소리를 했고 내 기억에도 이혼 이야기가 몇 번이나 오갔던 것 같다. 점차 우리 다섯 형제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됐고 명절이 돌아오는 것조차 큰 걱정거리가 됐다. 명절이면 술이 따라오고 술만 마시면 아버지는 엄마와 싸웠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뒷벽이 기울어져 가는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낯다란 처마 밑과 크지 않은 우란을 빙 둘러막은 허술한 울바자에는 유독 거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부지런한 어미 거미들은 매일 극성스레 거미줄을 치며 벌레를 잡아온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듯 했다. 그 때문에 우리 집 주위에는 여기저기에 둥그런 거미줄망이 디롱디롱 보기 흉하게 걸려 있었다. 괜스레 심술통이 작동하여 나는 긴 막대기를 찾아들고 거추장스러운 거미줄을 활활 걷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딸려 나와 땅에 떨어지는 어미 거미들을 발로 밟아 죽이기도 했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내 발바닥에서 툭툭 이상한 감각이 전해지면서 어미 거미들은 배가 터져 나가며 그대로 죽어버렸다. 불쌍한 거미들을 죽이지 말거라. 엄마가 나를 타일렀다. 저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저절로 말라 죽은 거예요. 속이 텅 빈 채로. 말라 죽은 게 아니란다. 어떤 새끼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어미 속을 파먹어버린단다.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던 말이었다. 그때는 그 말을 곧이 듣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불쌍한 어미 거미들을 밟아 죽이지 않았다. 어미 거미의 일생을 닮은 듯 엄마는 우리 다섯 남매를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집단 농사를 하던 시절에는 해마다 노동모범으로 뽑혀 산발절이면 상품으로 작은 수건 하나씩 받아오곤 했고 양식이 다 떨어진 가을이면 논밭에 나가 가위로 돌피 이삭을 잘라다가 가마에 쪄낸 뒤 말려 그것으로 온 식구의 식량을 해결하기도 했다. 우리 자식들은 다큰 어른이 된 후에도 가마에서 쪼내던 고약한 돌피 냄새와 먹기 싫었던 피난밥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훗날 현성의 자유시장이 열리면서부터 엄마는 또 작은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매일 채소시장에서 짠지 장사를 다녔다. 중학교를 다니던 나이에 가만히 그 손수레를 밀어보니 그토록 무거웠다. 엄마를 아껴줄 줄도 모르고 거기다 손재간조차 없었던 아버지는 낡은 손수레를 수리해 주지도 않았고 가볍게 기름칠을 해줄 줄도 몰랐다. 당시 외할머니까지 포함해 여덟 식구였던 우리 집은 극심한 돈 고생과 식량 고생

을 겪었다. 엄마는 평생토록 비싼 새옷한벌해본적없었고밥먹을때도언제나흰쌀밥은우리에게밀어주고자신은맛없는피난밥이나누런감자가섞인조밥만을뚜곤했다.해마다구워쓴이자돈까지갚아야하다보니외아들인나의결혼식전날까지도빚쟁이아낙네가찾아와야단법석을피우는바람에엄마는물론여동생들까지서럽게울음을터뜨린적도있었다.이처럼엄마는가장아까운시절,반평생넘긴긴세월을주정뱅이남편과자식들의손발톱에가슴속을핥히며하루하루말라가는어미거미처럼묵묵히살아왔다.엄마에게는평생원수같은남편이었고우리자식들에게도미운존재였던아버지는69세되던해뜻밖의차삭으로세상을떠났다.그날우리는많이울었고엄마도애절한곡성을내며울었다.외아들인나는아버지의관앞에서이제부터내가엄마를잘모시겠다고다짐했는데그순간울컥하며이런모를서러움이북받쳐올랐다.아버지를잃은슬픔보다그동안엄마가너무나도고생했다는생각이머릿속을내리쳤다.하지만그렇게아버지를떠나보내며불쌍한엄마를잘모시겠다고맹세했던내가결국말한대로실천하지못한셈이다.새식구가연변땅으로와여러해동안분투하며사업에서좋은성과를거두었고특히하나뿐인아들을명문대학에입학시켜늘자랑스럽고뿌듯했다.그러나가슴아프게도엄마를연변으로모셔와한집에서행복하게지냈던시간을계산해보니겨우열해도채되지않았다.특히엄마가세상을떠난지3년이넘은오늘까지도내가슴속에아픈상처로새겨진참회가있다면여든을바라보는엄마를불효하게도양로원에모신일이다.아니변명처럼들리겠지만어미거미같은마음을품고있던엄마가그때기어이양로원으로가겠다고고집을부렸다.그이유는이러했다.며느리가장기환자인데다아들며느리모두정상출근하는것만도벅찬상황에서언제집에붙박혀아무일없이밥만축내는늙은이를돌볼여유가있겠느냐.엘리베이터가없는6층에서살다보니밖에나가는것조차힘들고집에서는자주목욕할조건도안된다.또딸들은모두외국에나가있고손주마저먼남방도시에서사업하니너희는명절에조차자식보러마음대로가지못하는데.엄마가결사적으로양로원에가겠다고했던이유가이것이었다.이에해외에있는딸들도모두엄마를가까운양로원에모시는것이좋겠다고했다.그렇게나는순진하게속아넘어가고말았다.조건좋은양로원에서는민족음식이입에맞을테고널찍한앞마당에서매일운동을할수있으며매주금요일이면목욕을시켜준다고했다.방은매일청소해주고옷과이불도정기적으로세탁해준다며명절이되면시예술단이찾아와위문공연까지한다는이야기도들었다.무엇보다하루종일곁에말동무가있어외로움을느낄사이가없을거라생각했다.그렇게양로원에모신후처음몇달엄마는해외에있는딸들과통화할때마다양로원생활이좋다고했고양로원에온것이잘된선택이었다는말도거듭했다.나역시현시대효자노릇이나해볼양으로나름정성을했다.거의매주운전에양로원에찾아가엄마를시내로모시고맛있는음식을대접했고사람들이북적이는공원에서산책도시켰으며여러운동기구도체험하게했다.때로는줄지어걷는양걸대열에엄마를끼워춤추게하기도했다.한번은공원나무아래의자에앉아작은독으로잣을까며엄마입에하나씩넣고있는데지나가던어떤할머니가참으로세상효자구만하고칭찬을건넸다.그때엄마는얼굴을펴환하게웃었고나는얼굴이화끈달아오는것을느꼈다.양로원으로돌아갈때도엄마는행복한미소를지었다.그리고다음주는일이바쁘겠지.대리로오지말아라하며내걱정을덜어주려애썼다.물론그렇게말하면서도주말이면어김없이마당에나와지나가는차들을바라보며나를기다리는그런늙은엄마였다.그후로도나는엄마를양로원에모신죄책감을조금이라도덜기위해온갖궁리를다했다.갖가지간식과음료,영양제까지일일이챙겨두고복용시간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시간표도만들어붙여주었다.음악비디오플레이어와소형라디오녹음기도준비했고집에서즐기던화투놀이를할수있도록쓰지않는동전들을주머니에가득담아드리기도했다.노인용두뇌활동장난감도여러종류사다차근차근익히도록도와주었다.
짐에

예방을 위해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 옮기는 도구도 정성스레 마련해 주었고 채색 필기구와 질 좋은 백지도 넉넉히 준비하며 매일 노래 가사를 옮겨 쓰거나 가족과 자식들의 이름을 반복해 써보라고 권했다. 가장 마음 깊이 새겨진 일은 시장에서 새끼 거북 세 마리를 사 유리 용기에 담아 엄마께 드렸던 일이었다. 한 마리는 큰 거북이었고 나머지는 두 마리는 작은 거북이었다. 먹이를 너무 많이 줄까봐 이 먹이는 아주 비싼 거라 며칠에 한 번씩 아주 조금만 주셔야 해요 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난방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와 보니 작은 거북 두 마리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따로 가둬두었던 큰 거북은 꼼짝 않고 죽어있었다. 엄마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작은 붓으로 물을 찍어 죽은 거북의 등을 씻어주었다. 엄마의 반응이 전보다 훨씬 굼떠진 것보다도 비싼 먹이라서 작은 새끼들만 먹였지 라는 뜻밖의 대답이 내 가슴을 더욱 무겁게 내리눌렀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어미 거미의 가슴 속에는 또 하나의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로원이 더 편하고 좋다고는 했지만 엄마는 나날이 정신이 흐려지는 듯했다. 하루 세끼 식사도 입에 맞지 않는 모양이었고 간식이나 과일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하루 종일 TV 한번 켜보지 않았고 음악도 전혀 듣지 않았다. 갖가지 노인용 두뇌활동 장난감도 손대지 않아 구석에 쌓여 있었고 다른 노인들과 정겹게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양로원 마당에서 자주 눈에 띄는 풍경이라면 한자리에 굳어버린 듯 생기를 잃은 두 눈으로 먼 담장 너머를 응시하는 가냘픈 노인의 모습이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양로원에서 엄마는 날마다 이런 말씀을 반복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위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안 아픈지, 막내는 아직도 남편과 자주 다투면서 힘들게 사는지, 걔들 모두 외국에 돈 벌러 갔는데 얼마나 고생 심할까. 엄마는 시시각각 타지에 흩어져 사는 딸들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듯했다. 기억력은 해가 갈수록 흐려지고 식사량도 점점 줄어들었다. 몸은 눈에 띄게 메말라갔는데 어느새 어릴 적 보았던 그 어미 거미의 처연한 모습이 떠올랐다. 양로원의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해도 왜 그곳에 모신 노인들이 더 빨리 쇠약해지는지 그제야 깨닫게 됐다. 좋은 음식이 부족해서도 잠자리가 불편해서도 아니었다. 자식과 친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로 인한 고독이 쌓이고 쌓여 결국 뼛속까지 조용히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양로원에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음식을 입에 물고는 씹는 것을 잊은 듯 그대로 입가로 줄줄 흘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어찌 이럴 수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곧장 엄마를 집으로 모셨다. 퇴직 나이까지 장기 환자나 다름없던 아내가 힘들어하겠지만 더는 엄마를 양로원에 맡길 수 없었다. 엄마가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한 술 한 술 입에 떠넣으며 비로소 내가 진짜 아들 노릇을 하고 있구나 싶었다. 주변의 평가와 달리 나라는 사람은 사실 어미 거미처럼 헌신한 엄마 앞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꾸지를 만큼 모질은 도리깨 아들에 불과했다. 양로원에서 다시 우리 집으로 모신 엄마는 그렇게 3년을 더 보내다가 86세를 일기로 어느 날 조용히 잠든 듯 세상을 떠났다. 엄마가 한 거짓말대로 어린 아내를 많이 아껴주었다는 그 주정뱅이 아버지 곁으로 찾아간 것이다. 그때 특수한 상황으로 4시나 되는 딸 중 셋째 딸만이 곁을 지켜줄 수 있었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난 뒤에도 나는 가슴 아픈 후회를 자주 한다. 엄마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면 그 전에 양로원에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흔 아니 100세까지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평생을 어미 거미처럼 살다간 불쌍한 엄마였다.

0: 무엇 하나 처음 하는 길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옛날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1: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가 그리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없을까 하여 노역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두리번 찾아봅니다.
0: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전용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1: 네, 늙어가는 길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유철석 가수가 부릅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

0: 간을 힘들게 하는 뜻밖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래 생활과 건강권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 설탕, 정제 설탕이나 액상 과당을 많이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이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설탕은 알코올만큼 간에 손상을 입힙니다. 치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간을 위해서라도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수, 빵, 사탕은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0: 체중, 만성 간 질환 중에 가장 흔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간에 지방이 과하게 쌓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간이 딱딱해지고 오그라드는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 들어섰거나 이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도 위험합니다. 때문에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1: 비타민 A.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충제를 통해 비타민 A를 과하게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0: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는 주요 성분에 따라 이부프로펜 계열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나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는 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과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절대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알코올과 아세트아미노펜은 모두 간에서 대사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1: 트랜스 지방, 케이크, 도넛 등 빵류, 마가린, 감자 튀김이나 치킨처럼 튀긴 음식, 그리고 전자레인지용 팝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을 먹으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가공식품, 반조리식품은 되도록 먹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사게 되거든 성분 표시를 자세히 읽고 트랜스지방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0: 계속해서 연예인 식단에 절대 빠지지 않는 식단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고구마. 다이어트 식단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고구마는 연예인들이 체중 감량을 할때 도움받는 채소입니다. 고구마는 100g당 128칼로리로 포만감도 크고 달달한 맛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예방해주고 붓기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0: 토마토는 100g당 20칼로리로 포만감을 주고 풍부한 라이코펜 덕분에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 혈관 질환 개선 등의 효과를 볼수 있으며 지방이 거의 없고 당분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허기질 때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식단을 구성할 때 함께 넣으면 좋습니다.
1: 바나나. 한 연예인이 바나나를 먹고 일주일에 4kg 뺐다고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네, 바나나는 100g당 79칼로리로 펙틴 성분이 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고 칼륨 성분이 몸속에 불필요한 독소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0: 진을 돕는 트립토판이 풍부해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1: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레몬의 30배 이상 함유되어 있고 생식으로 섭취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파프리카의 베타카로틴은 체내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뱃살과 셀룰 라이트 제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함량은 주황색과 빨간색 파프리카가 가장 높습니다.
0: 닭가슴살. 다이어트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닭가슴살은 후하게 들어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과 항암 효과, 두뇌 발달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연예인들이 선택한 식단은 대체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는 음식들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거나 실천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한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1: 우리 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공해, 식생활의 변화,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끝으로 절대 몰랐던 암 부르는 습관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0: 가공식품 자주 먹기. 먹기 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가공식품은 식품 첨가물이 많아서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요화제는 기름과 수분이 물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화제가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장 점막이 손상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질산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민과 만나 발암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1: 수저 밑에 냅킨 깔기. 식당에서 수저 밑에 깔아두는 냅킨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냅킨에서 하얗게 만드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저를 올려놓을 경우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묻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몸속에 축적되며 오래 노출될 경우에는 혈액암, 폐암, 비인두암 등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영수증 만지는 습관. 가끔 가계부나 자신의 소비 습관을 알기 위해 지갑이나 주머니에 영수증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테지요. 그런데 마트, 백화점, 은행 등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발행해주는 영수증 잉크에는 발암물질인 비스페놀 A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인쇄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만지게 되면 발암물질이 묻어나게 되고 영수증 잉크 부분을 2초 이상 잡고 있을 때 발암물질이 안전치의 약 60배 이상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핸드크림을 바르고 만지면 순식간에 녹아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득이하게 영수증을 만질 경우 손을 씻고 만지거나 인쇄된 부분이 아닌 뒷면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전자담배. 일반 담배와 달리 냄새가 없어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전자담배입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같이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암 22.5%, 방광세포 변화는 57.5% 나타났다고 합니다. 냄새는 나지 않지만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배는 하루빨리 끊어버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0: 뜨거운 음식. 뜨거운 차나 국물 요리를 즐겨 먹다 보면 식도 점막 손상을 일으키고 만성염증에 식도암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뜨거운 음료도 자주 마시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아시죠? 너무 뜨거운 것은 피하시고 식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드라이 클리닝 직후 옷 냄새 맡거나 그대로 복원하기. 드라이 클리닝 직후 옷의 냄새를 맡아보거나 그대로 복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드라이클리닝 직후

0: 냄새 속에는 발암 물질인 벤젠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고 비닐 컵 안에 그대로 옷을 보관하면 휘발성인 벤젠이 쉽게 날아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1: 과도한 세정제와 방향제 사용. 집안이나 차 안의 좋은 냄새를 위해서 방향제를 사용하거나 위생을 위해서 세정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과도한 세정제나 방향제가 건강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용 청소용에 방향제를 많이 사용하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두 배나 높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곰팡이 제거제에도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0: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로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앉아있을 경우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기 압박으로 가스를 차게 하고 소화불량, 당뇨, 혈액암, 성인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2시간마다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니 중간중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설련 가수가 부른 꿈의 왕국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부와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